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마 야지 대돈 있지 얘만 찾아요 보 나기 꾸박꾸에 다시 우진 반가보 너게 말해 앉아서 나도 선바지나 매일 그래 터져 터져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도찰이나 사람을 구한 평범한 용. 망설임 없는 행동뒤에는 타고난 선량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심동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요난 혁명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고 하는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되고 만물은 함께 생장하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돈은 함께 행해지면서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천하의 큰 도를 행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협력 상생해야만 오래도록 번영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논술은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면밀하고 투철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주장하는가를 깊이 있게 설명했으며 이 불안정한 변혁을 겪고 있는 세계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량자위성, 인공지능 등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인류 생활과의 관련 정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각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이 날따라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한편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도 전례 없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졌으며 정도도 심각해져 불안정한 변혁은 상시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직면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권력과 리익을 다투고 악의 경쟁을 하며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일심협력하고 협력 상생할 것인가요? 두 가지 선택의 결말은 판이합니다. 전자는 필연코 사활적 투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문명이 재난을 겪는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지만 후자는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리니엄을 수립하고 편견을 버리고 서로 손잡고 협력해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의 물음, 세계의 물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 제출한 중국 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5천여 년의 중화 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각국 인민의 공동 리익에 착안했으며 인류 문명 진보의 근본 방향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청소기가 강조한 바와 같이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것을 추구해왔고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천하 사람들은 평등하고 각국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 된다는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해왔습니다. 세계 각국 인민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동일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기에

0: 마땅히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 인민은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리념을 가지고 두 팔을 벌려 서로 리해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의견 상의를 보류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인류 사회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대화와 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 협력상생, 교류와 상호참조, 녹색 저탄저를 견지해 지구적인 평화와 보편적인 안전, 공동번영, 개방과 포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가 크므로 모순은 불가피하고 차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으로 공갈하거나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오직 평등하게 대하고 도리로 사람을 설득해야 화목하게 지내고 조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안전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해서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으며 오직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진정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재벌을 축적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모두가 발전해야만 그 발전이 비로소 지속적입니다. 문명은 어디까지나 영원히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문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보호해야만 다채로울 수 있고 서로 배우고 서로 참조하며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지구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각국이 모두 협의한 개인 리익과 여러 가지 계산을 벌이고 이중표준을 실시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의 공동의 삶의 터전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발전과 안보의 유기적인 통일을 잘 파악하고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를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는 습근평 주석이 지난 2021년 9월 21일에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 제76회 유엔 총회의 일반성 변론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는 발전은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관건으로서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보편 혜택과 포용을 견지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행동 방향을 견지하며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우며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창의는 습근평 주석이 바고 아시아론단 2022년 연례회의의 개막식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세계 안위를 함께 걱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인류는 불가분의 안전 공동체로서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리념과 지침으로 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 준칙으로 하며 안전은 불가분하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안전 공동체 구축을 장원한 목표로 하여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을 통한 신형의 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2대 창의는 모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의의 역량과 연합해 이 두 창의가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세계 각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평화와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고양하고 각국 인민이 서로 알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촉진하며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의 교류로 문명의 장벽을 뚫고 문명의 상호 참조로 문명의 충돌을 없애며 문명의 공존으로 문명의 우월성을 뛰어넘으며 여러 가지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는 각국 인민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진보적 이념을 구현했고 부동한 국가, 부동한 민족, 부동한 문명의 가치 공감대를 결집시켰으며 의식 형태, 사회 제도, 발전 수준의 거대한 차이를 뛰어넘어 인류 문명 진보를 선도하는 데 가치 준칙을 제공했는 바 이는 습근평 외교 사상의 중대한 성과로서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에 날로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 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고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해요. 옆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종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 아홉 번째 과문으로 불리우는 의량좌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량좌관 고지는 아늑한 수상 동료와 유관 장성, 동굴 속의 폭포, 선경을 방불케 하는 동굴, 넓은 호수, 아찔한 절벽, 샘물과 산 동네 등을 가진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동쪽으로 하북성과 잇따라 있는 량좌관은 산서의 동쪽 과문입니다. 량좌관은 아한 산발과 웅장한 장성, 힘있게 솟아오르는 샘물, 기이한 동굴로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만리 장성의 아홉 번째 관문인 량좌관은 옛날에 한 공주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해서 이름이 량좌관입니다. 관문의 성류는 뒤에 기복을 이룬 면산을 업고 아찔한 절벽 위에 솟아있습니다. 발 아래로 도수하가 흐르는 관문은 현재 성루 두 개와 650m에 달하는 장성 구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관문은 험준한 지세를 자랑하는 장성의 한 요충지이며 산세를 출입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량좌관은 내성문과 애성문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 주민구역이 위치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외성문 위에는 군사를 사열하고 작전을 감시하는 용도의 단이 조성되었습니다. 내성문 위에는 량쪽의 장성과 연결된 송로가 세워져 물샐 틈 없는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성문의 안쪽에는 관제의 묘와 진무각을 비롯한 고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조란에 대하면 삼국지기에 동탁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서면서 아찔한 절벽이 둘러서고 산세가 험준하다는 것을 보고 이곳에 관문을 지어놓고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량좌관 폭포는 골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모여 아찔한 절벽을 날아내리면서 하얀 비단인 듯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가장 큰 샘줄기로는 해안이고 폭포의 량켠에는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줄기가

산지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은 의량자관의 생명을 가져다 주어 의력대로 많은 시인 묵객들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벼랑 끝에서 솟아나는 샘물 수없이 많아라 등 많은 글로 의량자관 폭포를 노래했습니다. 아늑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도하 계곡에 이르게 됩니다. 계곡에서 머리를 돌고 폭포를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보낸 기나긴 비단이 계곡에 이른 듯합니다. 계곡을 흐르는 폭포물은 혹은 유요히 흐르고 혹은 바위에 막혀 부딪히며 귀맞은 소리를 냅니다. 폭포의 맞은편 산호리에서 폭포를 보면 또 다른 경관입니다. 폭포가 만드는 자욱한 물 안개으로 찬란한 햇빛이 비추면 발랄의 계곡에 칠색의 무지개가 비껴 무지개 다리를 놓아 심히 장관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이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워 량자관 폭포는 모던함도 갖춰 있습니다. 수상인가라고 하는 수상 동네는 량자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경관입니다. 맑은 물이 정자 밑으로 흐르고 물레 방아가 돌쫄구를 돌리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근의 산에서 청석을 캐다가 지은 이곳의 건물은 주택인 동시에 작업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집으로 끌어들여 물의 힘으로 절두를 돌리면서 생활을 계속해옵니다. 조난에 대하면 천여년 전부터 이곳은 중요한 상업 동네였고 1900년대 초반부터는 물레 방아에 의한 돌절구가 형성했으며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16세가 되면 이곳에서는 성대한 민속 행사가 펼쳐집니다. 옛날 전쟁을 모방해서 창과 칼, 검, 깃발 등을 갖고 거리에서 오롱찬 북소리 속에서 행사를 펼칩니다. 먼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날 밤이 되면 동네의 남녀노소가 강가에 떨쳐나와 동굴을 강물에 띄우면서 하신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강물을 따라 저 멀리 흘러가는 등불이 물에 거꾸로 비껴 밤에 량자관은 또 다른 조상 동네의 비경을 이룹니다. 량자관의 음식으로는 돌쫄구에 빻은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이 가루로 된

세상 아홉 번째 관문으로 불리는 량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료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원.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4년 사이에 두 차례나 사람을 구한 평범한 용, 망설임 없는 행동 뒤에는 타고난 선량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심동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구조 장면은 4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지만 사람을 구한 주인공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35세인 절강성 동향의 한 은행 지점장 심동입니다. 4년 전에는 건물에서 추락한 2살배기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생명을 구했고 4년 뒤에는 절강성 동향의 바다에서 물에 빠진 10살 소녀를 구해 해안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동은 자신의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단오 려누 기간 심동은 가족,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바다 쪽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공공 감시 영상에는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수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구조 요청을 들은 심동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심동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머리가 물 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몸 전체가 물 속으로 들어갔고 발도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소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당시 소녀가 빠진 곳의 수심은 약 3m였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롱과 운동을 즐기고 수영에도 능숙했던 심동은 전문 구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침착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곧 두 사람은 해안 가까이까지 헤엄쳐왔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모아 먼저 소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심동도 올라오려 했지만 해안이 미끄러워 실패했고 다시 얕은 곳까지 헤엄쳐 스스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아이를 돌보고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녀가 물에 빠진 순간부터 구조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심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전화조차 꺼내 놓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탄력과 용기는 4년 전 추락하는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아냈던 순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그의 고향인 절강성 동향에서는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6층에서 추락해 2층 간판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선동과 동료는 곧바로 아이가 떨어질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아이를 받아낸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심동은 이후 중국의 좋은 사람, 절강성 도둑모범 등 여러 영예를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뒤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온 뒤에야 심동은 왼발에서 피가 심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 두 명과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약국으로 왔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커 약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웠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열 바늘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동이 어머니는 사진조차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집에는 오른 손주 셋과 우리 노부부도 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동은 사고가 끝난 뒤에는 조금 두렵기만 했지만 후회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다쳐도 조금 다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는 정말 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두 번이나 사람을 구한 일을 전혀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요원으로 주목하게 된 선동은 담담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4년 전 첫 구조 당시 그의 자녀들은 아직 오려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아들 심천명은 아빠는 두 명의 여자아이를 구한 용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번이나 사람을 구한 심동의 선택은 순간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타고난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된 선행과 망설임 없는 선량함으로 두 어린 생명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동은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용 아버지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으로 남았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혁명의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 섬수성 요난시에 위치한 요난혁명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난혁명기념관은 요난시 보탑구 요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왕가평 혁명유적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세기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중국 공산당 조항과 팔로군 본부가 장기간 주둔하며 혁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젖힌 역사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1950년에 처음 건립된 뒤 여러 차례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20여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 공간을 갖춘 국가급 혁명 기념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념관 광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동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고고한 자태로 서 있는 동상은 연하와 황토구원을 굽어보듯 그 시절 혁명가들이 품었던 믿음과 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사진을 남기며 혁명 선열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전시홀에 들어서는 순간 역사의 책장을 직접 넘기는 듯한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전시는 도착, 정착, 항전, 준비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각종 문헌 자료와 실물 유물 그리고 사진과 조형물, 현장 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혁동의 시대를 생생히 되살립니다. 수차례 기워 사용한 군보, 나무 탁자와 의자, 간의 인쇄기 등 당시 중앙기관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극도로 어려웠던 그 시절, 혁명가들은 바로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전국의 항전과 혁명 전략을 토의하며 인민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전시관 직원들은 이 유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혁명의 숨결이 배어있는 증거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은 여러 형태의 현장 재현 전시입니다. 양가룡의 석굴인 회의실, 연안의 도담집 교실, 간이병원, 혁명 문화예술활동의 장면 등은 마치 그 시절로 순간 이동한 듯한 감각을 줍니다. 기념관에는 사상 문화 영역의 특별 전시도 마련되었습니다. 모태동의 요난문예 좌담 회의실의 연설을 비롯해 로신예술학원, 신화방송국, 해방일보 등 요난 시기 문화사업의 발자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문예 기념과 보도 방식의 뿌리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젊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념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몰입형 전시 기술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전자지도, 인터랙티브 체험 장치 등을 통해서 역사를 보다 직관적이고 생동하게 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종 로스를 따라가 보면은 전자지도를 통해 관람객들은 혁명군의 길을 눈앞에서 펼쳐보듯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린근의 조원 양가령 왕가평 혁명 유적지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토굴식 가옥과 황토 언덕, 골짜기의 로인 좁은 산길들은 전시관에서 보았던 역사를 다시 현실의 공간 속에서 되새기게 해줍니다. 요난혁명기념관은 이란 유적지를 하나의 커다란 역사 줄기로 이어주는 정신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난혁명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량...

0: 감사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요모수로 한 예능 이미지 뒤에 가장 진실한 감성을 숨겨놓은 가수 설지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지겸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가게에서 일을 하며 번 돈을 다시 음악 제작에 쏟아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늦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 뒤의 이야기보다 실패 뒤에 더 빛나는 가수라고 부릅니다. 설지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은 노래 배우입니다. 이 노래는 효진 연인 사이의 차갑고 무력한 순간을 배우와 곤중이라는 운으로 풀어낸 그만의 감성 언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너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떠나보내겠어. 이 가수는 단순한 실연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이 끝난 뒤에도 체면 때문에 서로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남녀의 기묘한 침묵의 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지겸은 인터뷰에서 노래 배우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가끔 무대 같아요. 누구도 먼저 진심을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 절제된 감정선, 그리고 피아노와 스트링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공간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노래 배우는 발표된 후 폭발적인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SNN에서는 이 노래는 효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마지막 대사 같다는 평이 이어졌죠.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초한 사람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자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지만 사실 이 곡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설지겸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담긴 노래입니다. 가사의 시작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너를 외면한다면 내가 직접 따뜻함을 건네줄게. 설지겸은 이 곡을 만들 당시 지독한 우울감과 무기력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짜 감정을 털어놓기 어렵던 그 시절, 자신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꼭 닿는 노래였으면 했어요. 세상은 가끔 잔인하니까요. 노래 초한 사람은 누군가의 상처를 감추는 대신 그 상처를 사랑하자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설지겸은 잔잔한 멜로디와 절제된 감정으로 들려줍니다. 무대에서 그는 유머와 재치로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음악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진솔하고 정확하게 사람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큰 고음이 없어도 진실한 감정 하나만으로 청중을 울릴 수 있는 가수, 그것이 바로 설지겸의 힘입니다. 그의 노래는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삶은 때로 우리를 초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가치가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진 존재라고. 네, 아래 노래 초한 사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3: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新伟业。
4: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五讲，大一统。 与中华民族初步形成秦汉时期，秦国书同文、车同轨、量同衡、行同轮，开启了中国统一的多民族国家发展的历程。习近平，前221年，秦王嬴政统一六国，一改西周的分封制，建立了中国历史上第一个。 中央集权大一统王朝秦朝，但仅立二世便亡。前202年，刘邦建立汉朝，史称西汉。八年，外戚王莽篡汉立新。250年，刘秀称帝，国号仍为汉，史称东汉。东汉政权在黄巾大起义后走向瓦解。 220年被权臣曹丕篡夺。秦汉两朝是疆域空前广大的大一统王朝。秦朝疆域东北达今朝鲜半岛西北部，北抵蒙古高原南缘，西至今甘肃东部及四川云南等地，南部沿及大陆最南端。汉朝鼎盛时期，其疆域东北拓展到朝。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품질이 제고되면서 여름철 경제 열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2026년 심수 APEC 정상회의 준비 보장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이 폭우 등 재해 날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0: 남수 북조 동중선 1기 공사 루조 수자원 조달량이 900억 립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민생의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는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장면을 혁신해 소비의 발전 예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외 트렌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소비 장면을 창출하며 새로운 소비 업태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내적 동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푸른 산이 겹겹이 펼쳐지고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운남송 포이시 3호구 의상진에 있는 한 차잎 채집 공방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차밭으로 들어가 차 예술인과 함께 신선한 찻잎을 구별하고 차 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보이차에 살청, 료념, 사청 등 작업 절차를 관찰하면서 직접 차 만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방 책임자 주인은 여름 방학 이후 관광객 접대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이차 제조 작업 절차는 살청 과정을 거친 후에 보이차에 생차, 홍차, 녹차, 속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 우림 도보 리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체험 학습 료행, 물가에서 즐기는 피서 료행, 야간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활짝 꽃피우며 여름철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중의 오락과 소비 형태를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민박과 특산품 판매 등 여러 산업의 발전을 한층도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자 주된 동력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수, 특히 소비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자 안정을 유지하는 닻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전국인대 정력회의기간 습권평 총서기는 정력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해 우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고 완전한 내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는 소비 발전의 법칙과 단기적 특성에 부응하여 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 성장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대중용화 백화상 부대행사로서 2026 북경 한여름 용화 카니발이 여름방학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북경시는 수도 강철단지 솔라나 등지에서 53회의 야외 상영을 진행하며 영화 관람, 마켓, 문화 관광, 무형 문화 유산 체험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확정했습니다. 북경시 용화구 곽지정 국장은 영화

0: 있습니다. 거로소 천년을 가로지르다를 특징으로 하는 핵심 상주 공연 다시 만난 도낭의 하루 최대 공연 횟수는 11회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만난 도낭 마케팅부 부총경리 량옹은 도낭은 해가 지는 시간대에 비교적 늦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사산이나 막곡을 관광지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야간 상영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도 공연 횟수를 초과하여 관광객들의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는 새로운 지능형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소성 서안의 대당 불야성에서 대당 활락 MR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었습니다. 방문객은 성당 시내의 음악가로 변신해 고대 음악 체험, 기물 복원 등 가벼운 스토리형 미션에 참여하며 관광지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안의 한 기술회사 총경리 왕역연은 이 프로젝트는 밤의 체험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상의 공명등을 날리거나 당나라 소시장의 시장 풍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전체 매출도 20%에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열풍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각 지역은 새로움의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여 내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비 업태와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장면의 시범사업을 잘 조직하며 상업, 료행,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소비 장면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융합혁신을 결합한 일련의 업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10일로 초읽기 100일에 접어들면서 심수씨는 본격적으로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도시 관련 봉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차이나 2026 심수에서 만나 기적을 목격하다 초읽기 100일 기념 주제 행사가 심수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외국인이 함께 대형 화면을 터치해 심수에서 만나요라는 초대 메시지 표류병을 보내 심수 시민들의 인사를 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창업과 산업진흥, 청년발전, 도시의 거주 진화성, 다원적 문화관광 등 측면에서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여행하기 좋은 심수를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전자상거래 창업가 마이클 이걸터는 심수의 완비화된 산업체인과 우호적인 국경 간 창업 환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수가 완전한 산업체인, 효율적인 정부 봉사, 그리고 강력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의 창업 지원과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들이 더 쉽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광역시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심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수 출입국 관리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심수 통상구를 통해 입출경한 외국인은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8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국경의 국제적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심수공항 통상구 입국 여행객 종합봉사센터가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수 출입 관리 총서 4급 고급 경장

0: 오사작은 앞으로도 통상구 통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의 입국 카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최적화, 고도화하며 이중언어 안내 데스크와 다국어 봉사 조치를 확대하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분류 안내를 강화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항, 해항, 육상 항만, 철도 등 4개 류형 8개 통상구의 APEC 전용 통로를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수의 도시 인터페이스도 조용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중추와 주요 상권의 다국어 표지가 더욱 분명해졌고 시내의 주요 호텔과 음식점들은 외국어 응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수에서의 여행과 심수에서의 쇼핑은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10일 절강성을 떠나 북상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1일 오전 6시 폭우 등색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산동성 서남부, 하남성 중동부 및 서남부, 안위성 북부, 호북성 서북부, 하북성 서부, 북경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성 중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와 각 부문은 방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안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10일 전문회를 열고 제13호 태풍 돌핀의 발전 추세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평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방지 작업을 재점검하고 재추진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후 장강, 회하, 황하, 해하, 료하 등 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용량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며 재해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11일 1억 8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일 중앙예산 내 투자 2억 원을 배정해 절강성의 태풍 피해 복구, 응급복구를 지원하며 공공봉사시설의 응급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절강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10일 대주시 초강구 일부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고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영류해 수위가 1.5m까지 급상했습니다. 절강성 수리 홍수 방지 긴급구조대 긴급구조 기술과 부과장 리성량은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배수 작업에 투입돼 배수 펌프 차량을 9시간 연속 가동한 결과 지하 주차장의 물이 모두 배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1일 절강성 연해 지역과 절강성 북부에는 여전히 강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저수지와 하천 수위가 높고 산지 토양 수분이 포화 상태여서 산사태, 토속류 등 2차 재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서성 북부에는 10일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무주시 자기현신의 여러 구간에 침수가 발생하자 교통경찰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준설과 배수를 실시했으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자계현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경찰 공상록은 모든 위험 구간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경찰을 중심 배치하고 돌발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산이 많은 자계현에서는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향진에서 간부들을 마을로 파견해 지질재해, 취약지점, 급경사지 건축물, 노후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구역을 설정하며 위험부담 지역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자계현 오속진 무장부 구성부장은 모든 위험지점마다 담당 간부를 지정하고 경보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전달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돌핀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의 영향에 대비해 안희성 재해방지 재구조위원회는 10일 류간, 선성, 지조, 안경, 황산 등 5개 시에 대해 성급, 4급 재해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황산시, 지조시, 선성시의 여러 관광지는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산풍경구는 8월 9일 공지 발표 시점부터 대외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황산풍경구 집법구 온천종합관리팀 조리 감조사는 전 직원을 동원해 해당 구역의 매표소, 케이블카 등 주요 영업시설에 안전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노출된 표지판, 차양, 옥외 광고판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하산하는 관광객의 안전 이송에 안전을 기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남성에서는 폭우와 큰 폭우가 일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가 지속 시간이 길고 루조 강수량이 많으며 국지적으로 극한 강수량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산사태, 지질재해, 중소하천홍수, 도시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 등 기상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남성 기상과학연구소 소장 성림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농작물 피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기상부문은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하남성 홍수가물방지지휘부는 홍수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하남성 응급관리청 홍수가뭄방지처처장 양문도는 각급 책임자는 즉시 현장에 배치돼 구호자재와 구조대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구호와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업종 부문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적시에 폐쇄, 종단, 철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0: 올해 제13호 태풍인 돌핀이 9일 절강성 대주 연해로 상륙했습니다.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서 대주시 로교구 신교지는 현지의 로년 조찬센터를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장 기지로 림시 개조했습니다.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앞장서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김이 맴도는 애심 음식을 하나하나 군중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 대주 로교구 신교진의 로년 조찬센터 주방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씻는 소리, 철기와 소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연기 속으로는 밥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와 주방장 요리사들은 분공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의 행동도 각별히 빨랐습니다. 진나는 자신은 신교진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태풍이 오자 가게를 잠시 닫고 이곳으로 달려와 자원봉사 대오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나는 당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수요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8일 이후로 태풍 돌핀이 점점 접근하면서 대주는 신속히 전역 위험 방지와 우환 제거 그리고 군중 대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신교진의 이 로년 조찬센터 주황주방은 평소 관할군의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종합 봉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로교구 신교진 조직위원인 진선증이 소개한 데 따르면 태풍 방지 응급 대응이 가동된 후 신교진은 가장 먼저 대응 조치를 가동하고 이곳을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장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원 자원봉사들을 조직해 주변 재해 대피소로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진선증은 지금 주방에는 10여 명의 요리사와 기타 7명 당원 봉사자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기간 이들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진급 대피소 두 곳의 군중들에게 한 끼 고기 요리 두 개와 야채 요리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뜨거운 저녁 음식이 완수됐습니다.

0: 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하나하나 음식을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두면 배송차들이 비바람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배송합니다. 대피소는 금방 음식향이 가득합니다. 10일 점심 태풍 돌핀이 절강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 군중들은 태풍이 상륙할 때에 가장 위험한 시각을 지나왔지만 아직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바람은 언젠가는 꼭 멈출 것이지만 위험한 시각, 서로 지켜주는 이 열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는 하루 다망하게 돌아치다 보면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대피 군중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마음이 즐거워진다면서 참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국 남수 북조 그룹에 따르면 11일 정오까지 남수 북조 동중선 1기 공사의 루조 수자원 조절량은 900을 입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남수 북조 중선 1기 공종의 수자원 공급은 27개 대중도시를 포괄하며 수해 인구는 1억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7개월 동안 캄보지아는 누적 입살 수출량 70만 7천 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관계자 라이 춘화는 캄보지아의 2026년 입살 수출량이 이전에 설정한 연간 수출 100만 톤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지아 입살 수출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아세안 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최대 지역 시장으로 올해 7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캄보지아의 입살 수출량은 26만 6천 톤에 달했고 수출액은 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수요는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량은 20만 7천 톤,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캄보지아는 해당 지역에 5만 9천 톤의 입살을 수출해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입살 산업은 캄보지아 국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입살 수출은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농업이 캄보지아 국내 총 생산에 기여한 비중은 16.1%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는 캄보지아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 4.5%에서 2027년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입살 등 농산물 수출 수요 증가는 캄보지아 농업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타이, 越南 등 주요 입살 수출국과 비교하면 캄보지아 입살 산업은 여전히 브랜드 구축 부족, 물류와 보관 비용 상승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지아 상무부는 2025-2030년 입살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발휘하고 식량 지원과 식량 안보 협력 기제에 의존하여 국제시장의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캄보지아는 우수 벼 품종 육성과 국가 브랜드 구축

0: 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가 육성한 말리향 벼품종 파카런두는 독특한 향기와 우수한 품질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은 국가인증 브랜드인 앙코르 말리스의 통일된 입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캄보지아 정부는 2023-2033년 운송과 물류 시스템 종합계획을 시작하여 물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174개의 기초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36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중요한 단일 시장입니다. 캄보지아는 올해 7월까지 중국에 입살 17만 5천 톤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은 새로운 입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캄보지아산 입살의 대중 수출 할당량을 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사무총장 룬예는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지아 입살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캄보지아 입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 주재 중국 대사 왕문디는 캄보지아 입살 수출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 협정이 캄보지아 농산물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발전 예비를 한층 더 방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집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에서 생태 문명은 핵심 과제로 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을 후세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청산을 버리지 않으면 청산은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종석이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사용된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에 심오한 함의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자로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학원 양봉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차 당대회 보고는 친환경 발전 추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추진을 전면적으로 논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로종에서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태 문명을 둘러싸고 첫째,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총석이는 많은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生态文明建设是关系中华文明的巨发展、共同打击。中华民族向来尊重自然，热爱自然，绵延5000多年的中华文明孕育着丰富的生态文化。《易经》中说：“万物天文，一察十变；万物人文，一化成风象。财神天地之道，辅向天地之仪。” 老子中说：“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孟子中说：“不为龙时，古不可胜时也。”
2: 방금 우리가 들은 내용은 2018년 5월 18일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생태환경 보고 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 중의 한 부분입니다. 대회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역경의 두 구절, 천문을 관찰해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해 천하를 이룬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고는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전고 해설자 중남대학교 양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룬다. 이 구절은 주역 분괘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은 전문을 꼼꼼히 관찰해야 사계절의 변화와 음양의 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문을 관찰해야 시서 례악을 통해 세인들을 교화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시기에 사서 국어에는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혁 단고 광군입니다. 리혁은 로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고는 어망을 뜻하며 광은 바로 잡다,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나라의 군주는 로선공이었습니다. 로선공은 낚시를 매우 즐겼는데 특히 여름이면 사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지만 리혁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로 로선공의 어망을 끊은 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단기 고이 기지라고 기록된 그 대목입니다. 리혁은 그물을 자르면서 로선공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대한절기가 지나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동하기에 옛날 수산관리자인 수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각종 낚시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와 큰 거북이 등 수산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와 짐승이 새끼를 베고 키울 정도로 성장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도 다 성장했을 때 새와 짐승을 관리하는 수우는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했고 다만 작살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아 말리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 산에 가서는 새로 돋은 가지를 베지 말고 물가에 가서는 새로 돋은 풀을 베지 말며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물고기와 작은 거북이는 잡지 말고 사냥할 때 반드시 어린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새를 잡을 때 새끼 새와 새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만물이 순조롭게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알을 베고 번식하는 계절인데 국군께서 물고기가 잘 번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끝없는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선공은 리혁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에 국한되어 면적이 3평방킬로미터에도 미치지 못했고 도시 기반 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늘날 아싸시는 일심량익 남북연계의 도시 구조를 갖췄습니다. 로성구를 핵심으로 도일롱 대첸구와 닥제구를 량익으로 삼고 서장 라사 경제기술개발구, 라사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등이 군집 성장하면서 건설 완료 면적은 128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은 교통이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사천 서장, 청해 서장 고속도로, 라사 닝츠 고속도로, 라사 시가제 철도, 공가르 공항 확장, 그리고 농촌 도로망 확장을 거치며 라사는 도로 철도 공항을 아우르는 립체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사 닝츠 고속도로, 지육 북경 서장 고속도로, 낙추 라사 구간, 라사 시가제 고속도로 등 중점 사업이 준공되고 개통됨에 따라 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 종합교통권과 2시간 경제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재생의 온기는 세부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카르 고성 보호와 옛성 개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북부 권역 13개 골목의 지하 관로가 개선되었으며 스마트 소방 시스템과 전력 통신 시설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 천년 고성이 현대적 관력을 되찾았습니다. 시민 대친들 올가는 추억을 더듬으며 류호식문은 과거에 한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둔주금융성, 대중문화체육센터, 만달광장이 우뚝 솟았다며 강변 황무지가 현대적인 도심으로 탈바꿈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여름철 라싸강을 산책하다 보면 시민들이 물이 도시를 적시고 푸름이 도시를 채우며 디지털이 도시를 일으키는 융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2.5km에 달하는 도시 수계가 점들을 잇고 이 고원 고성은 물을 맥락으로 삼고 푸름을 바탕으로 삼으며 디지털을 날개로 삼아 역동적인 청춘의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최근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4일, 미국 정부가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고, 같은 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좌파 지도자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최근 10월 브라질 대선 출마를 확정 지은 것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 추가 압박을 가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반구 패권을 유지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대선에 개입해 브라질

확보한 것은 이들이 브라질 내정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브라질이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브라질 성명은 브라질의 공식 동의 없이 미국이 대사 인선을 공개한 것은 비외교관계협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인선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책을 눌러 정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25일 밀레이는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지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을 직접 방문했고 연설에서 룰라를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7월 26일 아르헨티나 주재 브라질 대사를 소환해 밀레이의 언행에 항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노동당이 책을 룰라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한 것이 미국의 대브라질 외교 압박 직접 원인 중 하나이며 이중 전선 외교 파문 이면에는 미국이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여론과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대국으로서 대선 결과가 영내 정치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룰라는 일관되게 국가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자주적 독립을 촉구해왔기에 미국은 서반구 패권 유지를 위해 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반드시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에스파냐 엘 파이스 론평은 트럼프가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밀레이와 손잡고 룰라 정부를 외교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한편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브라질 대선 개입과 룰라 정부의 영내 영향력을 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수차례 룰라 정부의 압박을 가하고 브라질 반대파의 호의를 보여왔습니다. 7월 미국은 브라질에 두 차례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변 기획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를 공개적으로 엄호해왔고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가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고위급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보우소나루의 또 다른 아들 에두아르두는 미국에 거주하며 부친을 변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동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미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 선거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대선에서 미국은 극우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의회 중간선거 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상호 교환 구도 협정으로 밀레이 진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브라질 공산당 국제관계국 서기 안나 프레스테스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정을 수차례 개입한 목적은 영내 주도권과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천주교대학 파트리시오 주스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심판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반구에 대한 이른바 개입권을 주장하며 선거 개입과 경제 압박은 돌로 독트린 주의를 추진하는 상용 수단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전선 외교 마찰에 직면해 브라질 정부는 강원 병행 외교 전략으로 자국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외교 위기를 해소하길 희망하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룰라는 5일 브라질이 자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도 대비돼 있으며 모든 방면에 리성과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로 비에이라는 미국과 외교 분쟁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이 보낸 완화 신호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법정 선거 운동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재직 중인 전 브라질 외교관 펠리페 크라우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 주간 룰라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미국 목표는 라틴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진 트럼프 정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레스테스는 브라질은 어떤 국가의 내정 개입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든 아르헨티나든 개입할 권리가 없고 브라질 내정은 오직 브라질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4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 학술지 건강과 질병 속의 지질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하는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었고 분석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수면 시간 길이와 수면 장애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 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혈중 지질은 주로 면역, 염증 경로에 의해서 교집합을 형성합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 질 저하는 신체의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계통을 활성화시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고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체의 대사 기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바로 섭취한 중성 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예,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일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반응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 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필부지용의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희망가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0월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조항위원 199명과 조항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항글을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 동지들이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대표들 중 기층의 일부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조항정치국이 전원회를 사회했으며 조항위원회 습금형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습금형이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했으며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을 심히 통과했습니다. 습금형이 결정 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전원회는 당조항 제20기 제2차 전원회 이래 조항정치국이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합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과업에 직면하여 조항정치국은 24 당대회와 당조항 제20기 제1차 제2차 전원회 정신을 착실히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조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가열층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전사상 문화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생보상과 생태환경보호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향한과 오문 관련 사무, 대만 관련 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면적인 종음 지당을 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반등과 호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원회는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이룩한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 과정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자각적으로 개혁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제하여 사회 생산력을 갈증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5위 일체의 정치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 촉진 그리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집약성, 목적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이 더욱 잘 적응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0: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하는 총종 목표는 계속하여 종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 데 든든한 도대를 마련해 줍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당의 령도 수준과 장기 집권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9년 중화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데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개혁 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당의 전면적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소정 혁신을 견제하고 제도 건설을 조선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견제하고 세계관념을 견제하는 등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길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새로 이사온 집 길 건너편에는 양고기 꿰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도 사이좋게 내 집이나 나란히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줄지어서 내 집 꿰점 가운데 동갑 친구인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만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다른 꿰점들은 문전이 한산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은 저녁이면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앉을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휴식일만 손님이 많은가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지켜본 결과 매일마다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다. 하도 궁금하여 나는 그 길거리에는 양고기 꿰점들을 모두 정찰해 보기로 했다. 내 집은 모두 한 꿰매 사원으로 가격이 같았고 양고기 꿰 크기도 엇비슷하며 양념 맛도 거기에서 거기였다. 도대체 장사 비결이 뭐지? 만복인에는 틀림없이 특별한 비결로 양고기 꿰을 만들어 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을 가져보면서 만복인의 꿰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꿰점에서 일하는 복무원이나 만복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친절했다. 특히 만복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항상 두터운 솜신발을 신고 불꽃이 톡톡 튀는 숯불을 들고 가게를 들락날락했다. 말이 사상이지 고용한 일꾼 같아 보였다. 만복이는 손님 상을 실북 나들듯 드나들면서 양고기 꿰을 맛있게 굽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손님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지 수시로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상에 무엇이 모자라면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얼른 갖다 놓곤 했다. 그런데 다른 꿰점들은 손님들이 큰 소리로 복문을 불러서 무엇을 요구해야 찔끔찔끔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 아까부터 밑반찬을 요구했는데 아니 마늘 한 조각이 얼마라고 아까워하오. 하지만 만복인의 꿰점 손님들은 밝은 표정으로 권커니 자커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복이와 복무원들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친절함이 양고기 꿰 맛도 더 좋아지게 하는 모양이다. 그들을 보면서 친절은 돈 안 드리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에 날마다 손님들로 넘치다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특히 양고기와 양념에 특별한 것을 섞는다는 소문이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만복인의 꿰점은 든 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부문의 사람들도 만복인의 꿰점에 몇 번이나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제 만복인의 꿰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복인에는 아무 일도 없듯이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욱 가서 손님이 더 몰리기 시작했다. 만복인의 꿰점은 날마다 문전성시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번호를 주고 줄지어 서 있는 풍경도 펼쳐졌다. 가만히 보니 만복인의 꿰점은 다른 꿰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만복인에는 준비한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 앞에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패마를 문 밖에 세워놓았다. 저녁 8시든 9시든 시간과 상관없이 당일 준비해놓은 양고기 꿰을 다 팔면 문을 어김없이 닫았다. 문 앞까지 찾아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손님들이 만복이를 보고 다음날에는 양고기 꿰을 더 많이 준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여도 그는 그저 시물시물 웃을 뿐이었다. 이렇게 손님들의 요청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종전과 같은 양으로 장사를 하곤 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양로철에 특별한 비방을 쓰니 너 먹어보면 모르겠니? 어느 날 내가 넌지시 만복에게 장사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그저 빙그리 웃으며 이렇게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순간 하는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더 알고 싶었지만 남의 장사 비결을 길을 쓰고 알려고 하는 것도 그닥 체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꾹 참았다. 만복이는 나의 속심을 읽기로도 한 듯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별거 없어. 손님들한테 매일 신선한 현지 양고기를 드리는 것뿐이야. 만복이 해석에 따르면 다른 양고기 귀점에서는 양고기를 장기적으로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양고기를 파는 가게와 협상하여 훨씬 싼 값에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도리어 양고기를 파는 가게 사장에게 돈을 조금 더 얹혀주면서라도 매일 당일에 잡은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양고기로 양고기 귀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귀염점에서는 하루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양고기를 파는 장사꾼이 매를 잡는 양의 수를 알아본 적 있었지. 내가 더 많은 양고기를 요구하면 양고기 장사꾼은 전날에 잡은 고기를 섞어줄 게 아니겠니.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만복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욕심이란 게 별게 아니더라. 영업이 잘 되고 날마다 손님이 많으니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생각과는 달리 욕심이 꿈틀거리더라. 이제는 소문도 잘 났겠다. 단골 손님도 많겠다. 손님들도 더 많은 양로채를 요구하겠다. 이 좋은 기회에 싸구려 양고기로 양로채를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 내가 오락가락 하던 때에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괌점에서 양고기 괌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속탈이 나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를 맞았지. 이사의 말에 의하면 신선하지 못한 고기를 드신 것 같다고 하더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링게 주사 약물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던 욕심의 불씨를 꺼준 게지. 그래서 내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 하는 심정으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지. 만복이는 뜸을 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장사가 잘 된 비결은 남들보다 욕심을 조금 덜 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이사 온 지 4년 만에 만복이는 잘 나가던 괌점을 집주인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괌점을 차렸다. 집주인은 만복이가 장사를 잘하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괌점을 꾸리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서 셋집 계약을 취소해버렸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괌점을 열었지만 영업은 그 전날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양고기 괌을 맛본 손님들은 이 집 괌 맛이 옛날 맛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가게를 차린 만복이네 양고기 괌점은 인근의 소문이 쫙 퍼져 매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상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노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필부지용입니다. 필필, 지압이 부, 갈지, 날렐 용으로 구성된 필부지용은 무모한 용감성,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월나라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월나라 왕 고천은 수많은 굴욕을 당했고 월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와신 상담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나라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오나라의 큰 원한을 사게 되고 전쟁에서 패했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구천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직접 밭일도 하면서 민심을 보살폈습니다. 또 정령을 제정할 때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제도는 취소했고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합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을 늘리고 인구 성장을 격려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정책을 보면 청장년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여자 나이 17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남자가 20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도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관에 고해하고 관에서는 이혼을 파견해 산모와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개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으며 새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먹을 음식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월나라의 인구를 빨리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식주 등에서 높은 대우를 해주었고 이들에게 도의와 관련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면팔방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은 조상사당에서 성대한 계로 맞이했는데 그 의미는 나라의 지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조상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은 배를 타고 각지를 순유하기도 했는데 배에 마시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식사를 정했고 그들의 신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젊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천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식량이 아니면 목재 놨고 아내가 만들어준 옷만 입었습니다. 또 1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백성들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3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금에 우리 월나라 백성들은 왕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 못지않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복수하고 신하된 도리로 군왕을 위해서 복수하려 합니다. 오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오나라와 결전을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을 할 조건과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덕 있는 왕은 장수와 군사가 적음을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의 품행이 좋지 않거나 공을 세우려 경거망동하거나 싸움터에서 도망을 갈까 근심하곤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정예 군사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품행은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늘린 데만 급급하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수에만 연연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하늘을 대신해 오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나는 군사들이 개인적인 혈기 필부지용으로만 싸우지 말고 명령의 절대적으로 따르고 통일적인 작전을 펼치기를 바란다. 용감하게 적을 베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싸움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백성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주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오왕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필부지용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류였으며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음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필부는 평민 남자를 가리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배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망가진 폐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 태우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말합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설적인 소통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며 듣기 싫어하니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는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일까?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으라면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이런 물음은 닫힌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 데에도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화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교향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교향곡은 그리그의 아침 풍경입니다.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거장 그리그의 아침 풍경은 관현악 모음곡 베르 권트에서 가상 맑고 힐링되는 고전 명곡이자 새벽 자연 풍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고전 음악입니다. 네, 북유럽의 광야를 배경으로 작곡되어 고전 음악에서 흔히 보이는 무거운 서사를 드러내고 맑고 영리한 선율로 새벽이 밝아오며 첫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곡의 서두는 음색이 부드럽고 맑으며 완만하고 펼쳐지는 선율이 천천히 흘러가 마치 긴 밤이 그치고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산골과 숲에 부드럽게 내리쬐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선율이 진행될수록 성부가 풍부해지고 리듬이 부드럽게 고소되며 아침 바람이 스치고 새 소리가 들려오며 마무리 잠을 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며 깨끗하고 힐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북유럽 고전 음악의 불후의 명작으로 아침 풍경은 힐링 선율과 뛰어난 영상미로 청중들이 유쾌한 음악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 전주곡입니다.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은 피아노 전주곡 중 대표 명곡으로 웅장한 분위기와 섬세한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어 러시아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낭만이 잘 드러납니다. 이 곡은 작곡가 특유의 풍성한 화음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정서의 층위를 갖추고 있으며 선율의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여 감동이 강렬합니다. 네, 서두는 차분하고 엄숙하며 낮고 무거운 화음이 천천히 펼쳐지고 리듬이 안정적이고 힘이 있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깊은 사색과 내면의 축적을 암시합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 선율은 단계별로 고조되며 음색이 더욱 풍성하고 밝아지고 정서는 침잠되고 내성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이연한 느낌으로 변하며 부드러움 속에 굳센 기상이 담기고 무게감 속에 온기가 감돌아 정서적 층위가 매우 섬세합니다. 곡의 마무리 선율은 천천히 가라앉아 평온하고 깊은 요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요운이 남아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라벨 물의 유희입니다. 프랑스 인상파 작곡가의 거상 라벨의 물의 유희는 물 풍경을 묘사한 피아노 명곡의 대표작으로 생동감 넘치고 정교한 선율과 섬세하고 풍부한 음색으로 흐르는 물의 다채로운 모습을 음악에 담아 손끝으로 그린 물의 시로 부릅니다. 곡의 서두는 음표가 가볍게 튀어오르고 잘게 나뉜 생동감 있는 선율이 굽이치며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계곡물이 딸깍거리며 물방울이 날리는 활기차고 귀여운 모습으로 생동감 넘치며 힐링을 선사합니다. 네, 중반부 선율은 펼쳐지고 부드러우며 음색이 따뜻하고 맑고 리듬은 완만하고 생동감이 있어 흐르는 물과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부드러운 풍경을 묘사하며 활기 속에 고요함이 깃들어 맑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곡은 편곡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음표가 가볍고 생동감 넘쳐 무거운 정서적 부담 없이 순수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물의 생동감, 부드러움과 활기를 그려냈습니다.

나며 트럼펫의 음색이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관현악 반주와 어우러져 리듬이 안정적이고 경쾌하여 시원하고 웅장한 청각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연출합니다. 주선율은 유창하고 아름다워 귀에 쏙 들어오며 음표가 깔끔하고 구비가 적절하여 교향곡 특유의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독주 악기의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반부 선율은 부드럽고 완만하며 우아하고 따뜻하여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품이 있고 여유로운 예술적 질감을 선사하며 마무리 선율은 힘차게 마무리되어 깔끔하고 웅장하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 곡은 구조가 정연하고 음색이 순수하며 정사가 긍정적이고 힘이 넘쳐 고전주의 음악의 정연한 아름다움과 맑은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시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품질이 제고되면서 여름철 경제 열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2026년 심수 APEC 정상회의 준비 보장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이 폭우 등 재해 날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0: 남수 북조 동중선 1기 공사 루조 수자원 조달량이 900억 립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민생의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는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장면을 혁신해 소비의 발전 예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외 트렌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소비 장면을 창출하며 새로운 소비 업태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내적 동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푸른 산이 겹겹이 펼쳐지고 차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운남송 포이시 3호구 의상진에 있는 한 차잎 채집 공방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차밭으로 들어가 차 예술인과 함께 신선한 찻잎을 구별하고 차 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보이차에 살청, 료념, 사청 등 작업 절차를 관찰하면서 직접 차 만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방 책임자 주인은 여름 방학 이후 관광객 접대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이차 제조 작업 절차는 살청 과정을 거친 후에 보이차에 생차, 홍차, 녹차, 숙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우림 도보 여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체험 학습 여행, 물가에서 즐기는 피서 여행, 야간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활짝 꽃피우며 여름철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중의 오락과 소비 형태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박과 특산품 판매 등 여러

0: 산업의 발전을 한층도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자 주된 동력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수, 특히 소비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자 안정을 유지하는 닻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전국인대 정협회의 기간 습금평 총서기는 정협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해 우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는 소비 발전의 법칙과 단계적 특성에 부응하여 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 성장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대중용화 백화상 부대행사로서 2026 북경 한여름 용화 카니발이 여름방학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북경시는 수도 강철단지, 솔라나 등지에서 53회의 야외 상영을 진행하며 영화 관람, 마켓, 문화 관광, 무형 문화 유산 체험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확정했습니다. 북경시 용화구 곽지정 국장은 영화와 함께 여행하고 영화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영화와 함께 시장을 돌아보고 영화와 함께 대형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일련의 영화 플러스 활동을 통해 티켓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기간 사람들은 백화상 관람권을 가지고 다양한 상권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이 번창하면 온갖 산업이 번창합니다. 올여름 새로운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체험 봉사를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감속 돈황은 문화 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야간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천년을 가로지르다를 특징으로 하는 핵심 상주 공연 다시 만난 도낭의 하루 최대 공연 횟수는 11회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만난 도낭 마케팅부 부총경리 량옹은 도낭은 해가 지는 시간대에 비교적 늦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사산이나 막곡을 관광지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야간 상영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도 공연 횟수를 초과하여 관광객들의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는 새로운 지능형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소성 서안의 대당 불야성에서 대당 활락 MR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었습니다. 방문객은 성당 시내의 음악가로 변신해 고대 음악 체험, 기물 복원 등 가벼운 스토리형 미션에 참여하며 관광지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안의 한 기술회사 총경리 왕역연은 이 프로젝트는 밤의 체험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상의 공명등을 날리거나 당나라 소시장의 시장 풍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전체 매출도 20%에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열풍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각 지역은 새로움의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여 내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비 업태와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장면의 시범사업을 잘 조직하며 상업, 료행,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소비 장면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융합혁신을 결합한 일련의 업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10일로 초읽기 100일에 접어들며

0: 면서 심수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도시 관련 봉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차이나 2026 심수에서 만나 기적을 목격하다 초읽기 100일 기념 주제 행사가 심수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외국인이 함께 대형 화면을 터치해 심수에서 만나요라는 초대 메시지 표류병을 보내 심수 시민들의 인사를 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창업과 산업진흥, 청년발전, 도시의 거주 친화성, 다원적 문화관광 등 측면에서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여행하기 좋은 심수를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전자상거래 창업가 마이클 이걸턴은 심수의 완비화된 산업체인과 우호적인 국경 간 창업 환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수가 완전한 산업체인, 효율적인 정부 봉사, 그리고 강력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의 창업 지원과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들이 더 쉽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광역시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심수 통상구의 출입국 역의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수 출입국 관리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심수 통상구를 통해 입출경한 외국인은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8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국경의 국제적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심수공항 통상구 입국 여행객 종합봉사센터가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수 출입관리총서 4급 고급경장 오사작은 앞으로도 통상구 통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의 입국 카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최적화, 고도화하며 이중언어 안내 데스크와 다국어 봉사 조치를 확대하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분류 안내를 강화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항, 해항, 육상 항만, 철도 등 4개 류형 8개 통상구의 에이펙 전용 통로를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수의 도시 인터페이스도 조용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중추와 주요 상권의 다국어 표지가 더욱 분명해졌고 시내의 주요 호텔과 음식점들은 외국어 응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수에서의 여행과 심수에서의 쇼핑은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10일 절강성을 떠나 북상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1일 오전 6시 폭우 등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산동성 서남부, 하남성 중동부 및 서남부, 안위성 북부, 호북성 서북부, 하북성 서부, 북경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성 중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와 각 부문은 방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안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10일 전문회를 열고 제13호 태풍 돌핀의 발전 추세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평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방지 작업을 재점검하고 재추진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후 장강, 회하, 황하, 해하, 료하 등 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용량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며 재해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11일 1억 8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구조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일 중앙예산 내 투자 2억 원을 배정해 절강성의 태풍 피해 복구, 응급복구를 지원하며 공공봉사시설의 응급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절강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10일 태주시 초강구 일부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고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영류해 수위가 1.5m까지 급상했습니다. 절강성 수리 홍수 방지 긴급구조대 긴급구조기술과 부과장 리성량은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배수 작업에 투입돼 배수 펌프 차량을 9시간 연속 가동한 결과 지하 주차장의 물이 모두 배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1일 절강성 연해 지역과 절강성 북부에는 여전히 강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저수지와 하천 수위가 높고 산지 토양 수분이 포화 상태여서 산사태, 토속류 등 2차 재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서성 북부에는 10일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무주시 자기현신의 여러 구간에 침수가 발생하자 교통경찰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준설과 배수를 실시했으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자계현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경찰 공상록은 모든 위험 구간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경찰을 중심 배치하고 돌발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산이 많은 자계현에서는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향진에서 간부들을 마을로 파견해 지질 재해, 취약 지점, 급경사지 건축물, 노후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 구역을 설정하며 위험 부담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자계현 오속진 무장부 고성부장은 모든 위험 지점마다 담당 간부를 지정하고 경보 총부를 농가에 직접 전달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돌핀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의 영향에 대비해 안희숙 재해방지재구조위원회는 10일 류간, 선성, 지조, 안경, 황산 등 5개 시에 대해 성급, 4급 재해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황산시, 지조시, 선성시의 여러 관광지는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산풍경구는 8월 9일 공지 발표 시점부터 대외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황산풍경구 집법구 온천종합관리팀 조리 감조사는 전 직원을 동원해 해당 구역의 매표소, 케이블카 등 주요 영업시설에 안전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노출된 표지판, 차양, 옥외 광고판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하산하는 관광객의 안전 이송에 안전을 기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남성에서는 폭우와 큰 폭우가 일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가 지속 시간이 길고 의료적 강수량이 많으며 국지적으로 극한 강수량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산사태, 지질재해, 중소하천홍수, 도시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 등 기상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남성 기상과학연구소 소장 성림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0: 기상재해 3급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하남송 홍수 가물 방지 지휘부는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하남송 응급관리청 홍수 가뭄 방지처처장 양문도는 각급 책임자는 즉시 현장에 배치돼 구호 자재와 구조 대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구호와 재해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업종 부문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적시에 폐쇄, 중단, 철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인 돌핀이 9일 절강성 대주 연해로 상륙했습니다.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서 대주시 로교구 신교지는 현지의 로년 조찬센터를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상 기지로 림시 개조했습니다.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앞장서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김이 맴도는 애심 음식을 하나하나 군중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 대주 로교구 신교진의 로년 조찬센터 주방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씻는 소리, 철기와 소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연기 속으로는 밥 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와 주방장 요리사들은 분공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의 행동도 각별히 빨랐습니다. 진나는 자신은 신교진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태풍이 오자 가게를 잠시 닫고 이곳으로 달려와 자원봉사 대오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나는 당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수요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8일 이후로 태풍 돌핀이 점점 접근하면서 대주는 신속히 전역 위험 방지와 우환 제거 그리고 군중 대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신교진의 이 로년 조찬센터 주황 주방은 평소 관할군의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종합 봉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로교구 신교진 조직위원인 진선증이 소개한 데 따르면 태풍 방지 응급 대응이 가동된 후 신교진은 가장 먼저 대응 조치를 가동하고 이곳을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상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원 자원봉사들을 조직해 주변 재해 대피소로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진선증은 지금 주방에는 10여 명의 요리사와 기타 7명 당원 봉사자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기간 이들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진급 대피소 두 곳의 군중들에게 한 끼 고기 요리 두 개와 야채 요리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뜨거운 저녁 음식이 완수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하나하나 음식을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두면 배송차들이 비바람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배송합니다. 대피소는 금방 음식향이 가득합니다. 10일 점심 태풍 돌핀이 절강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 군중들은 태풍이 상륙할 때에 가장 위험한 시각을 지나왔지만 아직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바람은 언젠가는 꼭 멈출 것이지만 위험한 시각, 서로 지켜주는 이 열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는 하루 당황하게 돌아치다 보면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대피 군중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마음이 즐거워진다면서 참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중국 남수북조 그룹에 따르면 11일 정오까지 남수북조 동중선 1기 공사의 류조 수자원 조절량은 900을 입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남수북조 중선 1기 공종의 수자원 공급은 27개 대중도시를 포괄하며 수해 인구는 1억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7개월 동안 캄보지아는 누적 입살 수출량 70만 7천 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관계자 라이 춘화는 캄보지아의 2026년 입살 수출량이 이전에 설정한 연간 수출 100만 톤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지아 입살 수출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아세안 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최대 지역 시장으로 올해 7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캄보지아의 입살 수출량은 26만 6천 톤에 달했고 수출액은 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수요는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량은 20만 7천 톤,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캄보지아는 해당 지역에 5만 9천 톤의 입살을 수출해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입살 산업은 캄보지아 국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입살 수출은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농업이 캄보지아 국내 총 생산에 기여한 비중은 16.1%였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는 캄보지아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 4.5%에서 2027년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입살 등 농산물 수출 수요 증가는 캄보지아 농업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타이, 越南 등 주요 입살 수출국과 비교하면 캄보지아 입살 산업은 여전히 브랜드 구축 부족, 물류와 보관 비용 상승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지아 상무부는 2025-2030년 입살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발휘하고 식량 지원과 식량 안보 협력 기제에 의존하여 국제시장의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캄보지아는 우수 벼 품종 육성과 국가 브랜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가 육성한 말리향 벼 품종 파카런두는 독특한 향기와 우수한 품질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은 국가인증 브랜드인 앙코르 말리스의 통일된 입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캄보지아 정부는 2023-2033년 운송과 물류 시스템 종합계획을 시작하여 물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174개의 기초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36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중요한 단일 시장입니다. 캄보지아는 올해 7월까지 중국에 입살 17만 5천 톤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은 새로운 입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캄보지아산 입살의 대중 수출 할당량을 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사무총장 룬예는 중국은 시종 일관 캄보지아 입살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캄보지아 입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 주재 중국 대사 왕문디는 캄보지아 입살 수출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 협정이 캄보지아 농산물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의 발전 예비를 한층 더 방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집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에서 생태 문명은 핵심 과제로 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을 후세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청산을 버리지 않으면 청산은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종석이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사용된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에 심오한 함의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자로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학원 양봉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친환경 발전 추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추진을 전면적으로 논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로종에서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태 문명을 둘러싸고 첫째,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총석이는 많은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生态文明确实是关系中华民族的巨发展的共同大计。中华民族向来尊重自然，热爱自然，绵延5000多年的中华文明，孕育着丰富的生态文化。《易经》中说：“万物天文，以察时变；万物人文，以化成风象。财成天地之道，辅向天地之宜。” 老子中说：“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孟子中说：“不为人师，古不可胜师也。”
2: 방금 우리가 들은 내용은 2018년 5월 18일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생태환경 보호 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대회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리론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역경의 두 구절, 천문을 관찰해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해 천하를 이룬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고는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전고 해설자 중남대학교 양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룬다. 이 구절은 주역 분괘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은 전문을 꼼꼼히 관찰해야 사계절의 변화와 음양의 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문을 관찰해야 시서 례악을 통해 세인들을 교화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시기에 사서 국어에는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혁 단고 광군입니다. 리혁은 로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고는 어망을 뜻하며 광은 바로 잡다,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나라의 군주는 로선공이었습니다. 로선공은 낚시를 매우 즐겼는데 특히 여름이면 사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지만 리혁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로 로선공의 어망을 끊은 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단기 고이 기지라고 기록된 그 대목입니다. 리혁은 그물을 자르면서 로선공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대한절기가 지나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동하기에 옛날 수산 관리자인 수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각종 낚시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와 큰 거북이 등 수산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와 짐승이 새끼를 베고 키울 정도로 성장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도 다 성장했을 때 새와 짐승을 관리하는 수우는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했고 다만 작살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아 말리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 산에 가서는 새로 돋은 가지를 베지 말고 물가에 가서는 새로 돋은 풀을 베지 말며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물고기와 작은 거북이는 잡지 말고 사냥할 때 반드시 어린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새를 잡을 때 새끼 새와 새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만물이 순조롭게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알을 베고 번식하는 계절인데 국군께서 물고기가 잘 번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끝없는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선공은 리혁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 시내는 바카르 일대에 국한되어 면적이 3평방킬로미터에도 미치지 못했고 도시 기반 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늘날 라싸시는 일심량익 남북연계의 도시 구조를 갖췄습니다. 로성구를 핵심으로 도일롱 대첸구와 닥제구를 량익으로 삼고 서장 라싸 경제기술개발구, 라싸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등이 군집 성장하면서 건설 완료 면적은 128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은 교통이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사천 서장, 청해 서장 고속도로, 라싸 닝츠 고속도로, 라싸 시가제 철도, 공가르 공항 확장, 그리고 농촌 도로망 확장을 거치며 라싸는 도로 철도 공항을 아우르는 립체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싸 닝츠 고속도로, 지육 북경 서장 고속도로, 낙추 라싸 구간, 라싸 시가제 고속도로 등 중점 사업이 준공되고 개통됨에 따라 라싸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 종합교통권과 2시간 경제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재생의 온기는 세부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카르 고성 보호와 옛성 개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북부 권역 13개 골목의 지하 관로가 개선되었으며 스마트 소방 시스템과 전력 통신 시설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 천년 고성이 현대적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시민 대친들 올가는 추억을 더듬으며 묘호식문은 과거의 한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둔주금융성 대중문화체육센터 만달광장이 우뚝 솟았다며 강변 황무지가 현대적인 도심으로 탈바꿈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여름철 라싸강을 산책하다 보면 시민들이 물이 도시를 적시고 푸름이 도시를 채우며 디지털이 도시를 일으키는 융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2.5km에 달하는 도시 수계가 점들을 잇고 이 고원 고성은 물을 맥락으로 삼고 푸름을 바탕으로 삼으며 디지털을 날개로 삼아 역동적인 청춘의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최근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4일, 미국 정부가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고, 같은 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좌파 지도자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최근 10월 브라질 대선 출마를 확정 지은 것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 추가 압박을 가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반구 패권을 유지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대선에 개입해 브라질 정치 지형을 좌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이른바 돌로 독트린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내 반미 감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은 외교 비자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브라질이 7월 2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미국의 결정을 강력 반대하며 미국이 든 사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브라질이 미국 관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브라질 내정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브라질이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브라질 성명은 브라질의 공식 동의 없이 미국이 대사 인선을 공개한 것은 비외교관계 협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인선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책을 눌러 정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되게 국가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자주적 독립을 촉구해왔기에 미국은 서반구 패권 유지를 위해 룰라 등 라틴 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반드시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론평은 트럼프가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밀레이와 손잡고 룰라 정부를 외교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한편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브라질 대선 개입과 룰라 정부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수차례 룰라 정부의 압박을 가하고 브라질 반대파의 호의를 보여왔습니다. 7월 미국은 브라질에 두 차례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변 기획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를 공개적으로 엄호해왔고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가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고위급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보우소나루의 또 다른 아들 에두아르두는 미국에 거주하며 부친을 변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동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미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 선거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대선에서 미국은 극우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의회 중간선거 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상호 교환 구도 협정으로 밀레이 진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브라질 공산당 국제관계국 서기 안나 프레스테스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정을 수차례 개입한 목적은 역내 주도권과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천주교대학 파트리시오 주스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심판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반구에 대한 이른바 개입권을 주장하며 선거 개입과 경제 압박은 돌로 독트린 주해를 추진하는 상용 수단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전선 외교 마찰에 직면해 브라질 정부는 강원 병행 외교 전략으로 자국 미익을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외교 위기를 해소하길 희망하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룰라는 5일 브라질이 자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도 대비돼 있으며 모든 방면에 리성과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루 비에이라는 미국과 외교 분쟁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이 보낸 완화 신호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법정 선거 운동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재직 중인 전 브라질 외교관 펠리페 크라우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 주간 룰라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미국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진 트럼프 정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레스테스는 브라질은 어떤 국가의 내정 개입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든 아르헨티나든 개입할 권리가 없고 브라질 내정은 오직 브라질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4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 학술지 건강과 질병 속의 지질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하는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었고 분석 결과 중성 지방 수치가 수면 시간 길이와 수면 장애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 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혈중 지질은 주로 면역, 염증 경로에서 교집합을 형성합니다. 장기간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수면과 혈중 지질은 주로 면역, 염증 경로 에서 교집합을 형성합니다.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바로 섭취한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축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있는 중국 역사문화콘에서는 필부지용의 유리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플러스 콘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콘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희망가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0월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조항위원 199명과 조항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항글을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책임자 동지들이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대표들 중 기층의 일부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열속했습니다. 조항정치국이 전원회를 사회했으며 조항위원회 습금형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원회에서는 습금형이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했으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을 심히 통과했습니다. 습금형이 결정 토론용에 대하여 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전원회는 당조항 제20기 제2차 전원회 이래 조항정치국이 수행해온 업무를 충분히 긍정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합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 막중한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과업에 직면하여 조항정치국은 24 당대회와 당조항 제20기 제1차 제2차 전원회 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종족 업무 기조를 견지하면서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독률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조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독률적으로 계획하며 고품질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가열층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선전사상문화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민생보상과 생태환경보호사업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결연히 수호하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향한과 오문 관련 사무, 대만 관련 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전면적인 종몸치당을 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반등과 호조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원회는 신시대에 들어선 이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이룩한 성공적인 실천과 위대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 과정에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반드시 자각적으로 계획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의 병진, 무실력행을 견제하여 사회 생산력을 갈증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강화해야 하며 국내와 국제 두 개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오위일체의 정치적 배치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 촉진 그리고 인민의 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개혁의 체계성, 집약성, 목적 지향성, 실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생산 관계와 생산력, 상부 구조와 경제 토대, 국정 운영과 사회 발전이 더욱 잘 적용되도록

0: 있습니다.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하여 종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5년에 이르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더 완비하여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데 튼튼한 도대를 마련해 줍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 건설에 초점을 맞추며 당의 령도 수준과 장기 집권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9년 중화민공화국 창건 80주년이 되는 데에 이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수합니다. 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개혁 개방 이래 특히는 신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 중심을 견제하며 소정 혁신을 견제하고 제도 건설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견제하고 체계 관념을 견제하는 등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정.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한결씨의 글 만복인의 장사 비결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새로 이사온 집 길 건너편에는 양고기 꿰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도 사이좋게 내 집이나 나란히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줄지어서 내 집 꿰점 가운데 동갑 친구인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만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다른 꿰점들은 문전이 한산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은 저녁이면 6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앉을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휴식일만 손님이 많은가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지켜본 결과 매일마다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다. 하도 궁금하여 나는 그 길거리에는 양고기 꿰점들을 모두 정찰해 보기로 했다. 내 집은 모두 한 꿰의 사원으로 가격이 같았고 양고기 꿰 크기도 엇비슷하며 양념 맛도 거기에서 거기였다. 도대체 장사 비결이 뭐지? 만복인에는 틀림없이 특별한 비결로 양고기 꿰을 만들어 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을 가져보면서 만복인의 꿰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꿰점에서 일하는 복무원이나 만복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친절했다. 특히 만복이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항상 두터운 솜신발을 신고 불꽃이 톡톡 튀는 숯불을 들고 가게를 들락날락했다. 말이 사상이지 고용한 일꾼 같아 보였다. 만복이는 손님 상을 실북 나들듯 드나들면서 양고기 꿰을 맛있게 굽는 방법부터 먹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손님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지 수시로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 상에 무엇이 모자라면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얼른 갖다 놓곤 했다. 그런데 다른 꿰점들은 손님들이 큰 소리로 복문을 불러서 무엇을 요구해야 찔끔찔끔 가져다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 아까부터 밑반찬을 요구했는데 아니 마늘 한 조각이 얼마라고 아까워하오. 하지만 만복인의 꿰점 손님들은 밝은 표정으로 권커니 자커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복이와 복무원들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친절함이 양고기 꿰 맛도 더 좋아지게 하는 모양이다. 그들을 보면서 친절은 돈 안 드리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복인의 양고기 꿰점에 날마다 손님들로 넘치다니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특히 양고기와 양념에 특별한 것을 섞는다는 소문이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만복인의 꿰점은 든 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관련 부문의 사람들도 만복인의 꿰점에 몇 번이나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제 만복인의 꿰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복인에는 아무 일도 없듯이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더욱 가서 손님이 더 몰리기 시작했다. 만복인의 꿈점은 날마다 문전성시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번호를 주고 줄지어 서는 풍경도 펼쳐졌다. 가만히 보니 만복인의 꿈점은 다른 꿈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만복인에는 준비한 양고기 꿈을 다 팔면 문 앞에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패마를 문 밖에 세워놓았다. 저녁 8시든 9시든 시간과 상관없이 당일 준비해놓은 양고기 꿈을 다 팔면 문을 어김없이 닫았다. 문 앞까지 찾아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손님들이 만복인을 보고 다음날에는 양고기 꿈을 더 많이 준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여도 그는 그저 시물시물 웃을 뿐이었다. 이렇게 손님들의 요청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종전과 같은 양으로 장사를 하곤 했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양로철에 특별한 비방을 쓰니 너 먹어보면 모르겠니? 어느 날 내가 넌지시 만복에게 장사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그저 빙그리 웃으며 이렇게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순간하는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더 알고 싶었지만 남의 장사 비결을 기를 쓰고 알려고 하는 것도 그닥 체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꾹 참았다. 만복이는 나의 속심을 읽기로도 한 듯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별거 없어. 손님들한테 매일 신선한 현지 양고기를 드리는 것뿐이야. 만복이 해석에 따르면 다른 양고기 꿈점에서는 양고기를 장기적으로 많이 산다는 이유로 양고기를 파는 가게와 협상하여 훨씬 싼 값에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도리어 양고기를 파는 가게 사장에게 돈을 조금 더 얹혀주면서라도 매일 당일에 잡은 양고기를 구입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양고기로 양고기 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꿈점에서는 하룻밤을 넘긴 양고기를 손님들 앞에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럼 양고기를 더 많이 사다가 양로채를 더 많이 만들어 팔면 돈도 더 벌지 않니? 왜 한정된 양만 파는 거니?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양고기를 파는 장사꾼이 매를 잡는 양의 수를 알아본 적 있었지. 내가 더 많은 양고기를 요구하면 양고기 장사꾼은 전날에 잡은 고기를 섞어줄 게 아니겠니?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만복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욕심이란 게 별게 아니더라. 영업이 잘 되고 날마다 손님이 많으니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생각과는 달리 욕심이 꿈틀거리더라. 이제는 소문도 잘 났겠다. 단골 손님도 많겠다. 손님들도 더 많은 양로채를 요구하겠다. 이 좋은 기회에 싸구려 양고기로 양로채를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 내가 오락가락하던 때에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꿈점에서 양고기 꿈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속탈이 나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를 맞았지. 이사의 말에 의하면 신선하지 못한 고기를 드신 것 같다고 하더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링겔 주사 약물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던 욕심의 불씨를 꺼준 게지. 그래서 내 가족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한 심정으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지. 만복이는 뜸을 들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내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장사가 잘 된 비결은 남들보다 욕심을 조금 덜 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이사 온 지 4년 만에 만복이는 잘 나가던 꿈점을 집주인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꿈점을 차렸다. 집주인은 만복이가 장사를 잘하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꿈점을 꾸리면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서 셋집 계약을 취소해버렸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간판을 내걸고 꿈점을 열었지만 영업은 그 전날처럼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양고기 꿈을 맛본 손님들은 이 집 꿈 맛이 옛날 맛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가게를 차린 만복인의 양고기 꿈점은 인근의 소문이 쫙 퍼져 매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상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노후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필부지용입니다. 필필, 지압이 부, 갈지, 날랠 용으로 구성된 필부지용은 무모한 용감성,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월나라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월나라 왕 고천은 수많은 굴욕을 당했고 월나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와신 상담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나라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오나라의 큰 원한을 사게 되고 전쟁에서 패했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 내가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구천은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부터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직접 밭일도 하면서 민심을 보살폈습니다. 또 정령을 제정할 때면 백성들이 싫어하는 제도는 취소했고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합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을 늘리고 인구 성장을 기울이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정책을 보면 청장년 남자들은 나이든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나이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여자 나이 17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남자가 20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도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면 관에 고해하고 관에서는 이혼을 파견해 사모와 아기를 돌보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개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고 여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술 두 주전자와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으며 새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먹을 음식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월나라의 인구를 빨리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식주 등에서 높은 대우를 해주었고 이들에게 도의와 관련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면팔방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은 조상사당에서 성대한 예로 맞이했는데 그 의미는 나라의 지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조상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천은 배를 타고 각지를 순유하기도 했는데 배에 마시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식사를 정했고 그들의 신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이후 젊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천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식량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아내가 만들어준 옷만 입었습니다. 또 1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백성들의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3년 먹을 양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금에 우리 월나라 백성들은 왕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 못지않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위해서 복수하고 신하된 도리로 군왕을 위해서 복수하려 합니다. 오나라와 싸우게 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오나라와 결전을 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십시오. 구천은 오나라와 전쟁을 할 조건과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더욱이는 왕은 장수와 군사가 적음을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이 품행이 좋지 않거나 공을 세우려 경거망동하거나 싸움터에서 도망을 갈까 근심하곤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정예 군사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군사들의 품행은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늘린 데만 급급하다.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수에만 연연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하늘을 대신해 오나라를 멸망할 것이다. 나는 군사들이 개인적인 혈기 필부 지용으로만 싸우지 말고 명령의 절대적으로 따르고 통일적인 작전을 펼치기를 바란다. 용감하게 적을 베는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싸움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백성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주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오왕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필부지용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류였으며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의 혈기만 내쉬음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필부는 평민 남자를 가리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배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합니다. 망가진 폐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 태우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 강하게 말합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설적인 소통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며 듣기 싫어하니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는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일까?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안 했어? 이런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으라면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이런 물음은 닫힌 질문입니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 데에도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화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교향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교향곡은 그리그의 아침 풍경입니다.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거장 그리그의 아침 풍경은 관현악 모음곡 베르 권트에서 가상 맑고 힐링되는 고전 명곡이자 새벽 자연 풍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고전 음악입니다. 네, 북유럽의 광야를 배경으로 작곡되어 고전 음악에서 흔히 보이는 무거운 서사를 덜어내고 맑고 영유한 선율로 새벽이 밝아오며 첫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곡의 서두는 음색이 부드럽고 맑으며 원만하고 펼쳐지는 선율이 천천히 흘러가 마치 긴 밤이 거치고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산골과 숲에 부드럽게 내리쬐는 모습으로 고요하고 청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선율이 진행될수록 성부가 풍부해지고 리듬이 부드럽게 고소되며 아침 바람이 스치고 새소리가 들려오며 마무리 잠을 깨우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며 깨끗하고 힐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북유럽 고전 음악의 불후의 명작으로 아침 풍경은 힐링 선율과 뛰어난 영상미로 청중들이 유쾌한 음악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 전주곡입니다.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은 피아노 전주곡 중 대표 명곡으로 웅장한 분위기와 섬세한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어 러시아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낭만이 잘 드러납니다. 이 곡은 작곡가 특유의 풍성한 화음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정서에 층위를 갖추고 있으며 선율의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여 감동이 강렬합니다. 네, 서두는 차분하고 엄숙하며 낮고 무거운 화음이 천천히 펼쳐지고 리듬이 안정적이고 힘이 있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깊은 사색과 내면의 축적을 암시합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 선율은 단계별로 고조되며 음색이 더욱 풍성하고 밝아지고 정서는 침잠되고 내성적인 모습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이연한 느낌으로 변하며 부드러움 속에 굳센 기상이 담기고 무게감 속에 온기가 감돌아 정서적 층위가 매우 섬세합니다. 곡의 마무리 선율은 천천히 가라앉아 평온하고 깊은 요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요운이 남아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깃들어 맑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곡은 편곡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음표가 가볍고 생동감 넘치어 무거운 정서적 부담 없이 순수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물의 생동감, 부드러움과 활기를 그려냈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마지막 교향곡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내림마상조 트럼펫 협주곡은 고전주의 시대 트럼펫 곡의 최고 걸작이자 세계 교향악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고설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기존 트럼펫 곡의 날카롭고 무거운 느낌을 벗어나 선곡이 밝고 우아하며 힘차고 경쾌하고 엄숙한 질감과 생동감 넘치는 활기를 겸비해 고전 협주곡의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곡의 서두는 밝고 시원하며 트럼펫의 음색이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관현악 반주와 어우러져 리듬이 안정적이고 경쾌하여 시원하고 웅장한 청각적 분위기를 순식간에 연출합니다. 주선율은 유창하고 아름다워 귀에 쏙 들어오며 음표가 깔끔하고 구비가 적절하여 교향곡 특유의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독주 악기의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매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반부 선율은 부드럽고 완만하며 우아하고 따뜻하여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품이 있고 여유로운 예술적 질감을 선사하며 마무리 선율은 힘차게 마무리되어 깔끔하고 웅장하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 곡은 구조가 정연하고 음색이 순수하며 정사가 긍정적이고 힘이 넘쳐 고전주의 음악의 정연한 아름다움과 맑은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

0: 저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고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량자관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4년 사이 두 차례나 사람을 구한 평범한 여웅 망설임 없는 행동 뒤에는 타고난 선량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심동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요난 혁명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고 하는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소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되고 만물은 함께 생장하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돈은 함께 행해지면서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천하의 큰 도를 행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협력 상생해야만 오래도록 번영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면밀하고 투철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주장하는가를 깊이 있게 설명했으며 이 불안정한 변혁을 겪고 있는 세계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량자위성, 인공지능 등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인류 생활과의 관련 정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각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이 날따라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한편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도 전례 없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졌으며 정도도 심각해져 불안정한 변혁은 상시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직면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권력과 리익을 다투고 악의 경쟁을 하며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일심협력하고 협력 상생할 것인가요? 두 가지 선택의 결말은 판이합니다. 전자는 필연코 사활적 투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문명이 재난을 겪는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지만 후자는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리니엄을 수립하고 편견을 버리고 서로 손잡고 협력해 아름다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의 물음, 세계의 물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 제출한 중국 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5천여 년의 중화 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각국 인민의 공동 리익에 착안했으며 인류 문명 진보의 근본 방향에 부합됩니다. 습근평 청소기가 강조한 바와 같이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것을 추구해왔고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천하 사람들은 평등하고 각국은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 된다는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해왔습니다. 세계 각국 인민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고 동일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기에 마땅히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 인민은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리념을 가지고 두 팔을 벌려 서로 리해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의견 상의를 보류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인류 사회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대화와 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 협력상생, 교류와 상호참조, 녹색 저탄저를 견지해 지구적인 평화와 보편적인 안전, 공동번영, 개방과 포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가 크므로 모순은 불가피하고 차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으로 공갈하거나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오직 평등하게 대하고 도리로 사람을 설득해야 화목하게 지내고 조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안전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해서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으며 오직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진정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재벌을 축적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모두가 발전해야만 그 발전이 비로소 지속적입니다. 문명은 어디까지나 영원히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문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문명의 다양성을 보호해야만 다채로울 수 있고 서로 배우고 서로 참조하며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지구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각국이 모두 협의한 개인 리익과 여러 가지 계산을 벌이고 이중표준을 실시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녹색 저탄소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의 공동의 삶의 터전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국 이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발전과 안보의 유기적인 통일을 잘 파악하고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를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는 습근평 주석이 지난 2021년 9월 21일에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 제76회 유엔 총회의 일반성 변론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는 발전은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관건으로서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보편 혜택과 포용을 견지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견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행동 방향을 견지하며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우며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창의는 습근평 주석이 바고 아시아론단 2022년 연례회의의 개막식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세계 안위를 함께 걱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인류는 불가분의 안전 공동체로서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리념과 지침으로 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 준칙으로 하며 안전은 불가분하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안전 공동체 구축을 장원한 목표로 하여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을 통한 신형의 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2대 창의는 모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국제사회의 광범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의의 역량과 연합해 이 두 창의가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세계 각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각국 인민과 손잡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평화와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고양하고 각국 인민이 서로 알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촉진하며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의 교류로 문명의 장벽을 뚫고 문명의 상호 참조로 문명의 충돌을 없애며 문명의 공존으로 문명의 우월성을 뛰어넘으며 여러 가지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는 각국 인민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진보적 이념을 구현했고 부동한 국가, 부동한 민족, 부동한 문명의 가치 공감대를 결집시켰으며 의식 형태, 사회 제도, 발전 수준의 거대한 차이를 뛰어넘어 인류 문명 진보를 선도하는 데 가치 준칙을 제공하였는 바 이는 습근평 외교 사상의 중대한 성과로서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에 날로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0: 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 인민의 미래와 관계된다고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해요. 옆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는 장승읍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 조민구역이 위치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외성문 위에는 군사를 사열하고 작전을 감시하는 용도의 단이 조성되었습니다. 내성문 위에는 량쪽의 장성과 연결된 송로가 세워져 물샐 틈 없는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성문의 안쪽에는 관제묘와 진무각을 비롯한 고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조나나 대하면은 삼국지기에 동탁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서면서 아찔한 절벽이 둘러서고 산세가 험준하다는 것을 보고 이곳에 관문을 지어놓고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량자관 폭포는 골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모여 아찔한 절벽을 날아내리면서 하얀 비단인 듯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합니다. 가장 큰 샘줄기로는 해안이고 폭포의 량켠에는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줄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은 량자관의 생명을 가져다 주어 력대로 많은 시인 묵객들이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벼랑 끝에서 솟아나는 샘물 수없이 많아라 등 많은 글로 량자관 폭포를 노래했습니다. 아늑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도하 계곡에 이르게 됩니다. 계곡에서 머리를 돌고 폭포를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보낸 기나긴 비단이 계곡에 이른 듯합니다. 계곡을 흐르는 폭포물은 혹은 유요히 흐르고 혹은 바위에 막혀 부딪히며 귀맞은 소리를 냅니다. 폭포에 맞은편 산호리에서 폭포를 보면 또 다른 경관입니다. 폭포가 만드는 자욱한 물 안개으로 찬란한 햇빛이 비추면 발 아래 계곡에 칠색의 무지개가 비껴 무지개 다리를 놓아 심히 장관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이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워 량자관 폭포는 모던함도 갖춰 있습니다. 수상인가라고 하는 수상 동네는 량자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경관입니다. 맑은 물이 정자 밑으로 흐르고 물레 방아가 돌쫄구를 돌리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근의 산에서 청석을 캐다가 지은 이곳의 건물은 주택인 동시에 작업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집으로 끌어들여 물의 힘으로 절구를 돌리면서 생활을 계속해옵니다. 조나나 대하면은 천여년 전부터 이곳은 중요한 상업 동네였고 1900년대 초반부터는 물레 방아에 의한 돌절구가 형성했으며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16세가 되면 이곳에서는 성대한 민속 행사가 펼쳐집니다. 옛날 전쟁을 모방해서 창과 칼, 검, 깃발 등을 갖고 거리에서 우렁찬 북소리 속에서 행사를 펼칩니다. 먼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날 밤이 되면 동네의 남녀노소가 강가에 떨쳐나와 동굴을 강물에 띄우면서 하신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강물을 따라 저 멀리 흘러가는 등불이 물에 거꾸로 비껴 밤에 량자관은 또 다른 소상 동네의 비경을 이룹니다. 량자관의 음식으로는 돌절구에 빻은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이 가루로 되는 과정에 영양분이 떨어지지 않고 원맛을 유지해 이곳만의 특산으로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 아홉 번째 관문으로 불리는 량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료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원.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4년 사이에 두 차례나 사람을 구한 평범한 용, 망설임 없는 행동 뒤에는 타고난 선량함이 있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심동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의 구조 장면은 4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지만 사람을 구한 주인공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35세인 절강성 동향의 한 은행 지점장 심동입니다. 4년 전에는 건물에서 추락한 두 살배기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생명을 구했고 4년 뒤에는 절강성 동향의 바다에서 물에 빠진 10살 소녀를 구해 해안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동은 자신의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단오 려누 기간 심동은 가족,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바다 쪽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공공 감시 영상에는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다 실수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구조 요청을 들은 심동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심동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머리가 물 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몸 전체가 물 속으로 들어갔고 발도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소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당시 소녀가 빠진 곳의 수심은 약 3m였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농구와 운동을 즐기고 수영에도 능숙했던 심동은 전문 구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침착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곧 두 사람은 해안 가까이까지 헤엄쳐왔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모아 먼저 소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심동도 올라오려 했지만 해안이 미끄러워 실패했고 다시 얕은 곳까지 헤엄쳐 스스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아이를 돌보고 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녀가 물에 빠진 순간부터 구조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이었습니다. 심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전화조차 꺼내 놓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곁당력과 용기는 4년 전 추락하는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아냈던 순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그의 고향인 절강성 동향에서는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6층에서 추락해 2층 간판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선동과 동료는 곧바로 아이가 떨어질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아이를 받아낸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고 심동은 이후 중국의 좋은 사람, 절강성 도둑모범 등 여러 영예를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뒤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온 뒤에야 심동은 왼발에서 피가 심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 두 명과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약국으로 왔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커 약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웠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열 바늘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동희 어머니는 사진조차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집에는 오른손주 셋과 우리 노부부도 있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동은 사고가 끝난 뒤에는 조금 두렵기만 했지만 후회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다쳐도 조금 다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는 정말 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두 번이나 사람을 구한 일을 전혀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요원으로 주목하게 된 선동은 담담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4년 전 첫 구조 당시 그의 자녀들은 아직 의료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아들 심천명은 아빠는 두 명의 여자아이를 구한 용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번이나 사람을 구한 심동의 선택은 순간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타고난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듭된 선행과 망설임 없는 선량함으로 더 오랜 생명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심동은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용 아버지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으로 남았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혁명의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 섬수성 요난시에 위치한 요난혁명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난혁명기념관은 요난시 보탑구 요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왕가평 혁명유적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세기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중국 공산당 조항과 팔로군 본부가 장기간 주둔하며 혁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젖힌 역사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1950년에 처음 건립된 뒤 여러 차례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20여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 공간을 갖춘 국가급 혁명 기념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념관 광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동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고고한 자태로 서 있는 동상은 연하와 황토구원을 굽어보듯 그 시절 혁명가들이 품었던 믿음과 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사진을 남기며 혁명 선열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전시홀에 들어서는 순간 역사의 책장을 직접 넘기는 듯한 깊은 감동이 다가옵니다. 전시는 도착, 정착, 항전, 준비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각종 문헌 자료와 실물 유물 그리고 사진과 조형물, 현장 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혁동의 시대를 생생히 되살립니다. 수차례 기워 사용한 군보, 나무 탁자와 의자, 간의 인쇄기 등 당시 중앙기관이 사용하던 물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극도로 어려웠던 그 시절, 혁명가들은 바로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전국의 항전과 혁명 전략을 토의하며 인민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전시관 직원들은 이 유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혁명의 숨결이 배어있는 증거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은 여러 형태의 현장 재현 전시입니다. 양가룡의 석굴인 회의실, 연안의 도담집 교실, 간이병원, 혁명 문화예술활동의 장면 등은 마치 그 시절로 순간 이동한 듯한 감각을 줍니다. 기념관에는 사상 문화 영역의 특별 전시도 마련되었습니다. 모태동의 요난문예 좌담 회의실의 연설을 비롯해 로신 예술학원, 휴나 방송국, 해방일보 등 요난 시기 문화 사업의 발자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문예 기념과 보도 방식의 뿌리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젊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념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몰입형 전시 기술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전자지도, 인터랙티브 체험 장치 등을 통해서 역사를 보다 직관적이고 생동하게 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종 로스를 따라가 보면은 전자지도를 통해 관람객들은 혁명군의 길을 눈앞에서 펼쳐보듯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린근의 조원 양가령 왕가평 혁명 유적지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토굴식 가옥과 황토 언덕, 골짜기의 로인 좁은 산길들은 전시관에서 보았던 역사를 다시 현실의 공간 속에서 되새기게 해줍니다. 요난혁명기념관은 이란 유적지를 하나의 커다란 역사 줄기로 이어주는 정신의 둥대와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난혁명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대동이 불러드립니다. 사랑노래.

0: 감사합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요모수를 한 예능 이미지 뒤에 가장 진실한 감성을 숨겨놓은 가수 설지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지겸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가게에서 일을 하며 번 돈을 다시 음악 제작에 쏟아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늦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 뒤의 이야기보다 실패 뒤에 더 빛나는 가수라고 부릅니다. 설지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은 노래 배우입니다. 이 노래는 효진 연인 사이의 차갑고 무력한 순간을 배우와 권종이라는 은유로 풀어낸 그만의 감성 언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너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떠나보내겠어. 이 가수는 단순한 실연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이 끝난 뒤에도 체면 때문에 서로 진심을 말하지 못하는 남녀의 기묘한 침묵의 연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지겸은 인터뷰에서 노래 배우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가끔 무대 같아요. 누구도 먼저 진심을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 절제된 감정선, 그리고 피아노와 스트링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공간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노래 배우는 발표된 후 폭발적인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SNN에서는 이 노래는 효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마지막 대사 같다는 평이 이어졌죠.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초한 사람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자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지만 사실 이 곡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설지겸의 가장 따뜻한 위로가 담긴 노래입니다. 가사의 시작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너를 외면한다면 내가 직접 따뜻함을 건네줄게. 설지겸은 이 곡을 만들 당시 지독한 우울감과 무기력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짜 감정을 털어놓기 어렵던 그 시절, 자신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썼다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꼭 닿는 노래였으면 했어요. 세상은 가끔 잔인하니까요. 노래 초한 사람은 누군가의 상처를 감추는 대신 그 상처를 사랑하자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설지겸은 잔잔한 멜로디와 절제된 감정으로 들려줍니다. 무대에서 그는 유머와 재치로 사람들을 웃게 하지만 음악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진솔하고 정확하게 사람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큰 고음이 없어도 진실한 감정 하나만으로 청중을 울릴 수 있는 가수, 그것이 바로 설지겸의

0: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3: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 新征程 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4: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5: 第五讲大一

달라하면 이진에 니슬 장난다 월티를 희악센 여우귀네 위에 탄하감이 벌벌다 월웅궁두를 헤르제 탑돌아란 여우귀에 삼월지네 다시지 당일알렌 도시멀리 후진의 이야로의 단계와 장난 어딘가 지레월월 돌아라나 신지베이유 그디발 도련 니슬이긴 이질은 토문 낙도 이지는 헤스든 벌거지 당월진 중요한 얼음 아르분 내문 매직이월 톱시가 뒤로 대와 시샤월스탄 일극은 호부상수 여우의 날 어두가 완성 바라고 흐든질 완전한 바락들에네 아이야 여우의 여름에 접나라 은하루지 멀 자매고드스탄 여우로질 가슴 막다르지 어두가 덧거딘 후측니긴 더 부르탄 탈 월디 무하갓 타물치라긴 시샤왕단 얼두구 볼흑든 돌다란 깔뚜아라히 장준 연산이 다구디지 치네위 홀뚜운 맥뚜 치렉 아르바드무시 다구란 시샤왕진 마도증리슬 혼나 시샤왕돌 미니 은하후 미치기 도사그릭대 음은 어떤 지내인 위도 아셨선 호부상수 여우의 여우롱 여우호 여우진 여우가이 외두가 발설 바라고 해야겠지 야흥님 도와 젤럭이 흐나가드 연산벌 비치기 이르불들지 홀뚜은 맥대 지르기벌 아르바드 흐문이 닦골지지 알분 니들 장난해 해탈가르지 알지 헐라 헬 구르를 사토원 다시 샤기 지길래 어두워히 헐은 그둘 이디 제이자 헐긴 그둘 보들 보간 웃들 웃단 예산날 두드 잠불렀다 배간 아이네 잠단 사들 오과 니게 누구들라 마다우 정과의 니들 어떠 불글라디르지 시샤월진 니들라 마다우 정네 너무나 할갈 예산날도 얼어주었을라 풀자단 됐네 보들도 보세임슈 마르가신 월로가 시샤왕 저도 자랐을 때는 바라댕게들 마르가신 울루가 와이자 우징댄네 데레웨이다 시샤왕아 뉴허 동벌 일란댄

장진이 다투시 하루를 헤마인 예산의 위에 시샤원내는 알몬 어디 다르제 불미 놀라도 부스도 대군 격힐 좀 그러지 야우뜨거 지리벌 예르구리마 도야게 참으고 지리벌 한구도 또 미친들 박대줘해 만에 시샤원탓 탈 부스도 허무가 딱샘 여우 청샹 닌 가른비치 허머허이돌 시샤왕 뉴허공 옌산이벌 시샤월딘 장준백은 돌라란 가리게 오르겠지 무르게 백 여흔의 음치를 흠하간 비치기 터슨 암지 우주후이돌 덜 비치긴들 우글슨 오치란 비치기들 이미여 내로갓 엉사틀레벌 엉사틀레이마 역 두릅대란 말 여우후이네 비슨네 비든 그나오 당연히들 장난도 일지 탈 한의 하뜸우측 타일실 벌써나서 나산 아들 삼박이 얼굴 배갓 월진 옛 정상인 도시알들 허랏 여우구이비 시샤왕인 일극슨 저화랑 수입어 호산 월웅부딘 얼른 장준 나르네 훗 을뜸들 한 하간이 월웅궁돌 해만 냥냥 다이석은 도탄 가르만 신통 리문더 날 함글은 가제 바르따란 역통은 당인 도이기 하긋 먹던 바라보지 아르뻔 내면 며칠 황이긴 어루을 잡을때 돌다란 능 언치에는 운다 대승 겨울 월세 허일 다이석은 도탈 가르센돌 은벌 주르흔에 우르것 울대조해 역왕 비츠키 얼바흐살 다리 돌군 역체력 흐들가지 실득 장준 지르기기 일간 탈 월신 적 복음 신주 확탈 일간 중요 얼매 얼음 매지 헛 발악디 대른 업들 장난 어디게 이르지 손들 봐서 내든 도뜨르 저 도살 탕인 토른 김에 오들러고에 시샤왕 아힌 토른 보루후 발에흐마바 시샤왕 니우허궁 에고리기 오지만 여흐라 바이를지 하미허네 정상 여우귀 탕월세 다식등 전하산 아랍은 언벌조해 탕하가니 운하살 월웅궁들 헤르몬 토스벌세 디긴 세르놀란 비측 지르긴 세도딘 달랏 은혜 안흥네 그릴 웃어 월진 허스들리 압조해 그때 티그득 벌부스 탕월진 얼을 맺진 왕나라도대 체력지 양준 지르르기 실득 돌란 으르허버시 중요한 얼미 덥시듯 시샤왕 미니부이 뜻 월진 사구린니 이질숙과 흠마이 쇼호 알진 잠만 허지르선 예산개떡이 장준이 광루스 다시 죄를 멍하며 시샤월디엔 조치니 대략 광루스게 각질의 벌벌 연산이 아지 죄를 물제 아다 벌벌 시샤왕 젤레기 바꾸갓

元帅端的 고치등문치르기야 중외로니 벨득툰 탐관세계 무허제간 사고리민 바라볼다 시샤왕야 이질릉긋 테르마토단다 제르르기 훌레간 왕민은 여흘제 시샤왕진 외사이단다 부역인 운두려 이슨 도행이 흐트레 내부린 웅 하루 보럽두루 실체에 대오니마 함을 안우 올라간 안우 두려울 적 알아서여군 예를 제간 좋든 봉수이 흘러들었던 게들라 덕들은 아로타로 흐든 버린 방수이 젖혔은 게들란 작대작대 시도지더 진득스걸 납대가 무인 돈 말아보지 빡돌판 사라지 허연노 대한 시기껏 알 적든 게네 누대들란디 조사원은 다른 쪽쪽던 소리가 자신에게 들라는 것이지 고르블랑 개마이 대일과 태우신 노크를 양두와 젤르기 흘러가 여슬레이돌 신이고의 장주의 젤매 실득 호르차림 고친듬 아만 월디 늑대 장주의 나에게 토근덜 은더 지군 음은 어라벌 탈 월딘 심주복음디 벨드라우지 차산 띵텐산 아굴리 탈스톨지 들흐든 더름이 호스트카지 여우 상수 여우회인의 아타허플리 아프머버 차산의 침주 영문이 바라얏 중요한 어른족 영체의 후자는 의회 것이 되기를 그럴 때야